0: 공부이고 기타 또는 노래 테스트가 아니면 세리의 코스가 작업을 준비하거나
1: 세리트를 쫓아서 카페트가 코스상으로 예측을 안 했고 순서를 끊다가 마다를 못하러 있고 안 좋았어 프로카카라이 투비드 카페하리 제대마 본 열리로 구속심 허리크 벌써 벌써 가면서 사람들과 벌바이 너스테이스 축하드라스는지 그다고 봐요 바투모르코 토탈코 토크라 특화법이 봐요 투로 아가이나 벌려 통해서 일세 원 언니는 또 와다 원정 많아 지분나 금비 어설 받아서

사실 그러면 우리의 그대결을 하고 고려하니 내가 쏟아져 내가 쏟아져 서울 내려와서 때가 지금 벌써 세물로 온 것을 그러면 뭐 말을 넘기면 아예 안 갖고 가을 내가 그린 것이지 가을

0: 인사 빠딸 우리겨라 알아 마치 시갈 오팔풀 아이니까 하나 니미트 보카이 정풀똥거리 사투리 그러 카나로지 소스타 기소이죠 소스타 보비세카 하고 사료 구바바 FM과 사업하리고 소스타카메리 볼티아시 저리 포자리 선인
1: अन्न केटागोरी साग सब्जी फलफुल सहित

0: 사람들이 처리를 하게 되니 맨에서 어 저기 수들고신 걸 보고 온다. 수들고신 걸 하는 것은 너무 부러워 보이는 선수. 자고 안
1: 되는 말이야. 여기 나왔었어. 불만이 기타로 어디 건 수들 거야. 어디 했던 거 불만이 기타로 보니 수나 다리